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9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 입수 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는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고요. 한편 현재 강원도 일부 지역에 현재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제주도 및 주변 섬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는 어제 오후 6시 이후로 폭염특보가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여전하고 휴가철을 맞아 나들이 떠나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고속도로 중에 파주에서 포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 쪽으로 광적 1터널 안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1, 2차로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3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요.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대관령 7터널 부근 빗길이고요. 현재 갓길 쪽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4.7도, 습도는 5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가는데 서안성 부근 갓길에서는 차량에 불이 난 사고가 있습니다. 차량이 전소된 상태로 현재 진화작업은 끝이 났지만 현재 2차로와 갓길을 막고 견인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되는 무더위로 차량 화재 등 고장차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장거리 이동 전에는 차량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또 휴가철이기도 해서 고속도로에는 차량도 많고 이렇게 돌발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가는데 감곡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강일 부근 4, 5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4도, 습도는 4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심한 무더위 및 열대야가 지속될 예정인데요. 그나마 어제보다는 조금은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강원 동해안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제주도 및 주변 섬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휴가를 오가는 차량들로 정체되는 고속도로 중에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모현터널 부근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2km 정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TBS 교통정보
7: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그 외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오늘도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무더운 곳이 많은 상태인데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은 자제를 하고 충분한 물 섭취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 종합운동장에서 광진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광진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사고도 났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장수에서 시흥 쪽으로 정체인데 소래터널 부근에 있었던 사고가 조금 전에서야 정리가 됐습니다. 반대 일산 방면은 송내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희대 최강일구입니다. 여름 감기는 멍멍이들도 안 걸린다는데 요즘 의외로 훌쩍거리는 분들 많습니다. 아무래도 에어컨 바람 때문일 텐데요. 이 더위에 땀도 모자라 콧물까지 나면 참 괴롭죠. 그런데 예전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숨 자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 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살짝 열이 나도 기침이 나도 하룻밤만 잘 보내면 오케이. 몸도 마음도 또 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 어떠십니까? 한 주일 보내고 나니 또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별것도 아닌 일이었다면 한밤 자고 일어나서 툭툭 털어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보관할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사랑과 평화,

젊은 세대 사이엔 이런 말이 유행이랍니다. 월, 화, 수, 목, 금, 텔. 텔. 토와 일을 합쳐서 텔. 그만큼 주말이 짧다 이런 얘기죠. 이 주말만큼은 지나간 시간은 다 털어버리고 마음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다음 한 주를 보낼 기운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듣고 나면 멍송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최국 씨와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가 인간이야 하겠습니다. 박상철이 부릅니다.

0: 시그니처야.
1: 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0: 전 세계 개그맨 중에 네가 인간이야를 외치는 개그맨은, 예? 개그맨 중에 딱 한 명. 최국이밖에 없어.
1: 예, 사실 이게, 네. 제가 개그맨 중에 네. 박준영이라고 있어요, 갈갈이.
0: 예, 무, 예. 무 이렇게 가는 분.
1: 예. 네. 그 형이 저한테 자주 하던 말이에요.
0: 그래? 예.
1: 네가 인간이냐? 그래서, 그걸 여기다 좀 써먹는 거지.
0: 야,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네. 저 파블로 PD가 어?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얘기 자주 한다는 거야. 부부끼리.
1: 아, 진짜?
0: 네가 인간이냐고.
1: 누가, 누가? 부장님이
0: 부부끼리.
1: 저기... 아, 서로?
0: 응. 어. 그래서 시작한 거야, 이거. 몰랐어? 아, 네가 인간이냐 그런 데잖아.
1: 네, 정말 바닥까지 가셨군요. 좋습니다. 네. 장사가 안 돼서 짜증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갑질 고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좋고요. 돈 떼인 분들 상담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 짜증 우라통 제가 확 풀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선물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릴게요.
0: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자가 벌써 오늘은 빨리빨리 보내주셨네. 5962번님 인천에서 택시하는 사람인데요. 출근 시간에 여자분들 승차하면 화장을 합니다. 네. 얼굴에 화장을 하지 왜 차 문 손잡이 유리창에까지 화장품 발라놓는지 모르겠어요. 오. 제발 얼굴에만 발라주세요. 네. 최국 씨 해결 좀 해주세요.
1: 아, 네가 인간이야? 아? 아니 화장할 거면 미리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하고 오든가 말이야. 택시 탔으면 아 이거 기사님이 또 손잡이에 묻혀놓은 거 다 닦아야 되잖아. 그걸 왜 묻혀놓고 다 손잡이에다가 다른 손님 들어와가지고 묻으면 아 찝찝하잖아.
0: 아 좋아.
1: 네가 인간이야?
0: 아, 세게 나오는데.
1: 아가씨 그냥 쌩얼로 다녀. 뭘 발라 그렇게. 발라도 별 차이도 없구만 진짜. 하지마 화장하지마.
0: 쫓아온다
1: 그렇게,
0: 이제.
1: 그렇게 발을 문
0: 항의 문자 들어오면
1: 어떡하 손잡이에 그렇게 발라놓을 거면 하지마.
0: 자 이번에는 4650번님
1: 저는 비비크림 한 바로 비비크림 아 예 하시죠
0: 4650님 저는 44년째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사는데요
1: 아이고.
0: 지난 일요일날 큰 신의가 왔었는데 제가 친구네 블루베리 따러 간 틈에 아들네 주려고 들기름 한 병 냉장고 속에 숨겨놓은 거를 가져갔어요 아. 어머니가 주셨다니 말도 못하고 덩어리 냉가슴 앓고 있어요. 아. 우리 큰 신우이 최국 씨가 좀 혼 좀 내줘요.
1: 아 진짜 신우이 왜 그러냐 진짜. 이게 영원히 이게 신우이와 며느리의 관계는 정말 영원히 이게.
0: 신우이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고 신우이와 올케 사이.
1: 신우이와 올케 사이는.
0: 신우이가 며느리가 뭔 상관 있어. 신우이 올케.
1: 신우이와 올케 사이.
0: 통과제이지 뭐 통과제.
1: 네, 영원히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네. 그런 사이인 것 같아 진짜. 네. 왜 가져가? 그 아들 주려고 그거를 들기름, 들기름 그러니까. 귀한 거 아시잖아요, 들기름.
0: 얼마나 귀한데?
1: 그 들기름 캬, 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겨났는데, 아 어머니도 그래요, 진짜로. 어?
0: 어머니가 그런 거야, 따랐다고.
1: 어머니 손자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 참, 진짜. 아,
0: 이게 냉장고 열어보니까 네. 들기름 한 병이 있는 거야.
1: 아.
0: 큰 신우이가 이제 왔더니.
1: 신우이가 지금 달라고 한 거지?
0: 예. 그, 아니, 그니까.
1: 달라고 했으니까 준 걸 거 아니야?
0: 아니, 그건 모르잖아. 이게 미루어 짐작한데. 신이가 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올케는 지금 블루베리 따가 없잖아 지금.
1: 아, 그러니까요.
0: 어 보니까 들기름이 온전한 게 한 명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겠지 엄마한테. 엄마, 엄마 대답해.
1: 아, 또 갑자기 상황 그.
0: 엄마 해 빨리.
1: 어 왜 우리 딸.
0: 엄마
1: 왜
0: 이거 들기름 이거 한 명인데 이거 가져가도 돼?
1: 아유 우리 딸 그럼 아유 가져가도 되지 그러면.
0: 아니 이거 가져가. 올케가 누구 주려고 남겨놓은 거 아니야? 아니,
1: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0: 엄마가 책임질
1: 가져가.
0: 거야?
1: 어 가져가.
0: 어.
1: 우리 집에 하면 저 남편이랑 그만 좀 싸우고 그만 좀 집에 짐 떠갖고 그만 좀 와 집에 아주 그냥.
0: 아유 요래서 지금 몰래 가져가 버렸네.
1: 아 진짜.
0: 나중에 올케 분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없는 거야.
1: 맞습니다.
0: 또 어머니한테 물어봤겠지. 어머니.
1: 그러니까.
0: 어머니.
1: 아, 왜 또.
0: 귀 안 들리세요.
1: 아 왜.
0: 아 여기 있던 들기름 한 명 어디 갔어요?
1: 아니 저기 와가지고 그냥 또.
0: 뭘 와요 오기는.
1: 어떻게 또 빈손으로 보내 그냥 줬지.
0: 그걸 걸치면 어떻게 해요 아들 주려고 내가 남겨놓은 건데.
1: 뭐야 또 들기름 또 짜면 되잖아.
0: 어머니는 항상 이러신다니까.
1: 아유, 네? 너 지금 엄마한테 개기는 거야? 이거 아주 그냥 너 작은 방도 따라와. 아유, 말로, 요즘 말로 했더니 아주 그냥. 아이고.

0: 이거
1: 시누이도 그래. 어? 와서 뭘 사갖고 오지 못할 망정. 어? 그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하는 그 올케가 얼마나 대단해.
0: 그렇지.
1: 그렇게 선물도 해주지 못할 망정 그걸 낼름 가져가?
0: 그렇지.
1: 네가 인간이야?
0: 아이 좋아 좋아.
1: 아, 나 정말
0: 시누이면 다야 그래.
1: 네가 시누이면 다야? 네. 아 진짜 말이야. 진짜.
0: 내가 그래 내가.
1: 내가 갖고 와. 들기름 갖고 와.
0: 가져와.
1: 들기름 갖고 와. 들기름 갖고 와. 너는 그냥 식용유 처먹어.
0: 안 가져면 글쎄 봐. 이거야 이거. 야 이거 보세요. 안 가져오면 들들 볶는다 그래.
1: 안 가져오면 들들 볶아버릴 거 내가. 어? 갖고 와. 들기름 갖고 와. 이거 어떻게 짠 건데 내가. 어? 네 우리 또 올케님 블루베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신우가 가져왔으니까 블루베리 따갖고 온 걸로 그걸로 또 저기 집 짜서 아들 줘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요번에는 잘 숨겨놓고 냉장고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땅 파서 묻어놔요. 못 가져가게.
0: 아 이거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는 1935번님 인테리어하는 40대 남자인데요. 운전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자주 엉뚱한 길이나 더 늦는 길을 안내를 합니다.
1: 네.
0: 화 좀 내주세요. 이렇게요. 네가 내비야?
1: 네가 내비야? 이게 아주 그냥 어? 본분을 잃어가지고 말이야. 어? 내비면 내비답게 네. 가장 빠른 길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지금 한참 돌아왔잖아. 너 진짜 무슨 내비야 네가. 아 나 진짜 짜증나. 야!
2: 어 살다 살다 내비한테 화내보긴 처음이네.
0: 이거 내비한테 화내니까 안심해도 되잖아. 어, 쫓아올 그러니까. 일이 없잖아 제가.
1: 네, 네.
0: 막 더 화내. 재밌게.
2: 아 어떻게 화내. 지금 화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비한테.
0: 어
1: 길 똑바로 찾아와. 똑바로 찾아. 네가 내비야?
2: 할 말이 없다. 아 이거 저기.
0: 아이고. 야,
2: 힘드네요.
0: 아, 내비도 왜 그 음성 내비하는 경우에 네,
2: 이거 순정 써서 그래.
0: 이제 사투리도 네. 많잖아.
1: 그, 어?
0: 충청도 사투리도 있고,
2: 맞아요.
0: 경상도 사투리 있고, 전라도 사투리도 있고.
2: 팀앱이 팀앱이나 뭐 카카오 앱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0: 네.
2: 그죠?
0: 네.
2: 그리고 그게 좀 낫더라고. 이거는 지금 차에 내장돼 있는 옛날 내비를 쓰신 것 같아.
0: 그렇지, 그렇지.
2: 일부 사모님께서.
0: 네.
2: 그러니까 전국에 내비게이션 사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그 지금 아 팀앱한테 계속 뒤떨어질 거예요. 팀앱 제껴! 빨리, 정확하게, 어? 아니요, 회사 차원에서 위성을 쏴, 그냥!
0: 너는 팀앱 쓰는구나.
2: 아, 저 카카오 내비 쓰는데요?
0: 카카오, 나는 차에 내장된 거 쓰는데?
2: 아, 진짜요?
0: 네.
2: 그거 보통 되게...
0: 내 차는 이렇게 뚝 누르고 있잖아.
2: 네.
0: 음성. 응? 어. 최국인의 집, 그러면 딱 최국이 나오는 어. 그런 걸래. 너 입력하냐, 이렇게?
2: 응?
0: 손가락으로 입력해?
2: 저요?
0: 응. 네.
2: 아니, 저 그냥 최근 목적지.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0: 아니, 처음 가는 데다, 이거야.
2: 처음 가는 데가 없어요, 저는.
0: 처음 가는 데가 없어?
2: 네.
0: 알았어, 그래.
2: 갈 돈도 없고. 그냥 집 왔다 갔다 하는 거야.
0: 하여튼.
2: 일주일에
0: 네.
2: 한 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네. 거예요, 여기.
0: 그렇습니다. 니가 네비아를 했고요. 네. 자, 그러면 노래를 파블로 PD가 듣고 가겠답니다. 백두산에 유연상 씨가 신곡을 냈답니다.
2: 네.
0: 오늘 지금 최초 공개예요?
2: 어 진짜?
0: 오, 유연상 씨, 어, 허리케인 라디오에 54년생이신 유연상 씨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2: 유연상 선배님이 어 진짜
0: 54년생이면 지금
2: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0: 네. 네. 저보다 6살 선배니까
2: 우리 아버지보다 5살 많으신 5살 어리신데 네. 우리 아버지가.
0: 근데 이번에 신곡인데
2: 네.
0: 제목이 좀 미련하네.
2: 예?
0: 미련한 사랑이래.
2: 아, 미련한 사랑.
0: 예. 아, 그러면 유연상 씨의
2: 야,
0: 미련한 사랑.
2: 트로트, 락, 뭐 발라드 다 되시는 분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2: 작사, 작곡.
0: 그렇습니다.
2: 아, 야, 진짜.
0: 유연상의 미련한 사랑.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유현상 씨 신곡이네요. 미련한 사랑. 역시 네. 유현상 씨가 이 저음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부려요. 아, 저음이 멋있지 않습니까?
1: 저음, 고음 뭐. 네.
0: 아무 말도 못했어. 보내는 법도 몰랐어. 널 사랑한 채로 보내야 했어. 네. 왜 그러셨을까? 어? 그리고 아. 나는 울었어. 네. 너 없는 세상은 너무 낯설어. 그 왜 보내 그래? 예? 너를 지울 수 없어. 잡지도 붙잡지도 못한 네. 내가 바보야. 그게 아. 미련한 사랑을 하신 거네.
1: 너 없는 네. 세상은 너무 낯설은데 왜 보내셨어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미련하시네 진짜. 네.
0: 제목을 미련한 사랑이래.
1: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가사 보니까 진짜 미련한 사랑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럼에도 딱 불구하고 그녀를 위해서 보내주는 참 진짜 이 지구지순한 어떤 유현상 선배님의 어떤 그런 인성이 엿보이는
0: 예. 예,
1: 애정관이 엿보이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0: 좋습니다. 예,
1: 저는 절대 안 보냅니다. 예, 누구 잘들라고. 너 나를 나한테 힘들게 하면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0: 유현상 씨가 이분이 미련한 분은 아닌데.
1: 아니 노래가 미련한 그러니까 말이야. 내용이라 이거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신곡 잘 들었고요. 3082번님 자 화내는 문자입니다. 미용실에서요. 알아서 예쁘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요. 네? 진짜 미용사 본인 머리하고 똑같이 잘라놨어요. 그래서 거울 보는데 사장님과 쌍둥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1: 네?
0: 미안하다며 돈은 안 받더라고요. 아, 이거 장난합니까, 지금?
1: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아무리. 그러니까 왜 알아서 잘라달라고 그래요, 왜? 알아서 예쁘게 잘라주세요. 했더니. 그 미용사 그러니까, 본인 머리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
0: 청취자님을 네. 뭐라 그러면 안 되고 네. 자 사장님한테 뭐라 그래요. 네. 네. 왜 똑같이 잘라서 왜 본인하고 똑같이 잘랐어요? 그렇게 해 일단 해.
1: 왜 본인이랑 이렇게 똑같이 잘라가지고 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똑같은 거 제일 싫어해. 똑같은 거 그죠 여자분들. 뭐 예를 들어 옷도 똑같은 거 입으면 되게 싫어한다고. 그 머리 그렇게 잘라면 어떻게 똑같이 알아서 제대로 알아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돼요? 이렇게 하면?
0: 하기 싫으냐 너?
1: 아 돈 안 받고 하려니까 미치겠어요. 아 좀 힘들어. 아 미치겠어요 진짜.
0: 여기까지 오고 가면서 휘발유 값은 나오냐?
1: 안 나오, 뭐로 왔는데 어떻게 나와요, 지금. 되게 나는데. 아, 또 시장님! 우리 시장님 좀, 아, 또 요즘 또 위태로우신 것 같은데, 보니까 상황이. 아, 나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저 빨리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자, 이어서 1034번님의 사연입니다. 저기 동네 주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영장에서만 입어야 하는 거를 아가씨들이 수영복만 입고 동네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1: 어허.
0: 편의점도 가고 네. 도로에 사람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네. 이래도 되는 건가요?
1: 아, 나 정말 진짜 왜 그래 진짜? 너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0: 그렇죠?
1: 네, 네. 아, 뭐 그렇게 자신 있어? 어? 니가 그 몸매가 그렇게 자신 있어?
0: 수영장 어디 있어?
1: 어디 있어? 수영장 어디야?
0: 왜 그거 왜 물어?
1: 갈라고 나도. 어디야?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 편의점 갈 거야! 어? 사람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도로에 차가 막히는 거 아니야? 차들이 안 가는 거 아니야? 어?
0: 옷 좀 입고 다녀, 그래.
1: 입고 다녀? 옷 입고 다녀? 수건으로 덮고 다녀?
0: 그렇지?
1: 어? 얼마? 아, 진짜. 짱나게.
0: 수영장 어디 있어 그래.
1: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수영복도 못 입는데 말이야. 창피해서.
0: 수영장 어디 있어 그래.
1: 네가 날씬하면 다야? 어디냐고 수영장. 왜 얘기를 안 해? 어디야?
0: 상암동은
1: 한강 쪽이야
0: 아니야.
1: 어디야?
0: 아직 상암동에는 없어.
1: 상암동은 아니고 한강 쪽 같은데 1034님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발견하신 건지.
0: 네. 저요. 네. 자 이번에는 2681번님이에요. 김포에서 네. 강남역으로 가는 버스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올림픽 대로에서요. 휴대폰 보면서 운행하는 차량 많이 있습니다. 사고 원인 제공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1: 그러다 죽어! 죽어!
0: 큰일 나! 큰일 나!
1: 어디 운전하는, 나 핸드폰, 야, 미쳤나, 야, 니가 인간이야?
0: 그렇지.
1: 어? 오래간만에 한번 합시다.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0: 아이, 좋아.
1: 병풍 뒤에서 모기 향냄새 맡고 싶어?
0: 저거야 그러면 오랜만에 하는 거 일론 머스크 스타쉽 타고 화성 보내준다 그래.
1: 오동나무 향기 냄새 막 뭐라고요?
0: 일론 머스크가
1: 만든
0: 스타쉽에 태워서 화성 보낸다.
1: 화성 보낸다.
0: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1: 너무 어려워요.
0: 뭐가 어려워.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아니야. 그 앞에 네. 수식어만 붙이면 되잖아.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든.
1: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내는 순간 스타쉽에 그 문 열어가지고 방사선 네. 쫙 세게 만들 거야, 아내가.
0: 1034번님이 진짜 답장 보냈어요. 네. 수영장 어디 있냐고요? 고양시 필리핀 참전비 근방이래.
1: 아, 그건 아니지. 어?
0: 그 통일로 주변이란 얘기인데?
1: 뭐 돌아다닐 데가 따로 있지. 필리핀 참전비면은 그 6.25 참전 용사들 그 비석 아닙니까?
0: 그렇지.
1: 그 네. 에이 참 너무하시네 정말.
0: 그 여기가 어디지? 한번 찾아봐, 빠블로. 필리핀 참전비 근방 수영장 한번 찾아봐.
1: 형님 고양시 사시잖아. 고양시 그죠? 네? 고양 쪽 사시잖아. 네.
0: 아 근데 방향은 고양시가 여보세요.
1: 그쪽도 있고.
0: 고양시가 손바닥만한 데가 아니야. 엄청 네. 넓어.
1: 네. 옷 입고 다녀?
0: 옷 입고 다니세요.
1: 아, 입고 다니세요?
0: 수영장에 이제 다 옷 이제 밖에 나오실 때 입으시게.
1: 아, 저 있네. 통일로 수영장 이런 거 있네.
0: 아, 그러니까. 있네. 예. 저 봐봐. 통일로 수영장, 패밀리 워터파크, 예. 오즈키지 워터파크.
1: 맞습니다.
0: 근데 저 필리핀 참전비는 어디 있는 거야? 하여튼 통일로 주변에 있는 거야, 지금 저게. 공릉천을 저 중심으로 해가지고.
1: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형님은 어떠세요?
0: 뭐야?
1: 아니, 그러니까 참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네. 뭐, 20대, 30대 때는, 이렇게 이런 모습, 뭐,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막 편의점 가고, 막 이런 모습 보면 그냥, 그냥 뭐, 뭐, 별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 동생한테. 나이가 50대가 되면서부터, 아, 왜 저러고 다니지라는 또, 이런, 그런 생각이 또 들긴 드는 것 같아요.
0: 나는 나이 들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없어지던데.
1: 네. 아, 진짜요?
0: 뭐, 옷을 입고 다니나 벗고 다니나 난 상관 안 하는데.
1: 아, 그래요? 네. 아, 난 내가 좀 저기 한가? 네. 꼰대가 돼가는 건가? 아니, 그렇다면 이분이 꼰대신다는 얘기인데.
0: 너무 걱정하지 말고.
1: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자.

0: 이번에는 0918번님. 아파트 피트니스에 다니는데요. 양말과 실내화를 신고 운동기구를 이용, 일부 운동기구는 신발을 벗고 하는 게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맨발로 하는 분이 있어서 모두가 이용하는 거라 위생상 양말 신고 해야 하는데 보기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구기아우님, 화 좀 내주세요.
1: 아, 예.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뭐가 없다, 뭐, 이렇게, 뭐.
0: 하여튼, 맨발로 운동기구 하는 거 하지 마라!
1: 예의가 없어, 네. 예의가 없어, 네. 배려가 없어.
0: 니 거야, 그래, 그게.
1: 꼬락 내놔! 네?
0: 아파트 아, 피진 있으면 진짜. 공동 구간이잖아.
1: 아, 그러니까. 네? 아, 다들 그.
0: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 그게 니 거야, 그래.
1: 그게 니 거야?
0: 너 하나 거야?
1: 너 하나 거야?
0: 네. 아파트 주민 전체 거야, 그래.
1: 아파트.
0: 해!
1: 아파트 주민 전체 거야? 아니 그럼 쏟아지세요. 근데 이럴 테니까. 아니 무슨 아니 사람 불러놓고 뭐 이거 무슨 꼭두각시처럼 지금. 아
0: 아니 그러면 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고.
1: 아니야 나도 뭐 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이거 하라고 하니까 말문이 막히고 와 여기서 대가리 속에서 막 지금 헷갈리잖아요 나도.
0: 아 알았어 나 조용히 할게 그래.
1: 그럼 또 생각이 안 나잖아. 아 진짜.
0: 저 아, 바블로도
1: 양말
0: 가만히...
1: 양말 신고 해.
0: 그렇지 그렇지.
1: 양말 신고 하라고.
0: 그렇지.
1: 안 신고해! 그럼 신고할 거야, 내가!
2: 아, 재미없어, 씨. 짜증나.
0: 출연도 달라고 그래.
2: 네?
0: 바블로 보고 출연도 달라고.
2: 우리 코너 바꿀래요? 다른 뭘로? 걸로? 아우, 네. 소리 안 지르는 걸로 좀 바꾸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 도대체 몇 년을 하란 얘기야, 이거를.
0: 어? 아, 믿을 것도 네. 없어. 아,
2: 나 이러다 고지혈 초기 증세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혈관 막혀가지고.
0: 내가 지금 출연도 못 받아가지고. 저기 무슨 뭐 뭐야 병가 내고 뭐 그 있잖아 그런 네. 근거도 안 될 걸 근로복지공단 그런 데다가
2: 아 확 진짜 노동청에 신고해 버릴까
0: 신고 어? 뭐 아, 돈을 저, 받아야 신고를 하지
2: 이거 왜 안 주는 거야 돈을 왜 안 주는 거야 이거 어?
0: 야
2: 아, 사람 마, 좋아 보여요
0: 그러지 말고 저기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할까
2: 아 그것도 네. 그것도 하면은 또 저기 변호사 선임하고 그래야 돼 그게 돈 더 들어요.
0: 아이고 그 청취자들한테 물어봐 어?
2: 뭘
0: 최국 씨가 어? 나 이 코너 계속 해요 말아요 어? 아, 해봐
2: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최국 씨가 네. 출연도 안 받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대화하는 이 코너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가야 되는지
2: 객관적으로 얘기하세요 또 괜히 편향적으로 저를 뭐 저기 싫어한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0: 객관적으로
2: 자 네. 대화하는 이 코너 존폐가 달린 네, 여론조사 시작합니다 자 해라 1번 그만해라 2번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1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50원 받냐 네가?
2: 한 15원 줘요, 그러면. 이거 내가 저기 제시한 거니까.
0: 자, 최국의 대화남, 이거 출연료도 안 받고. 최국 씨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2: 아, 문자에 지금 뭐 최국 짜증이 그게 다 됐다.
0: 계속 해라는 1번. 어. 하지 마라 2번.
2: 왜 네, 다 최국이래. 최국이에요, 최국.
0: 보내주시고요.
2: 최국이라고.
0: 자, 신나는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차자가 부릅니다. 버스 안에서.

0: 나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듣고 왔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 최국 씨가 지금 출연료를 못 받아가지고 동기부여도 안 되니까 나 그만둘래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아니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최국이 그만둬라. 아니면 최국이 계속해라. 1번이 계속해라. 아니, 2번이 그만둬라인데.
1: 이거 물어보니까 문자 엄청 오네. 네,
0: 네. 좋습니다. 진짜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1: 화나는 사연 보낼 때는 그렇게 안 보내드리냐.
0: 야, 이 많은 거를 내가 다 했냐?
1: 뭐 어떻게
0: 네가 읽어봐 이제.
1: 7907님께서 네, 최국님 나랑 같이 아르바이트 같이 해요. 월급 제때 나와요.
0: 이분 메모해놔.
1: 진짜? 9681님 국희씨 그냥 해. 할 일도 없잖아.
0: 할 일 없냐?
1: 눈치챈 거야? 네. 7954님 당연히 이 코너는 너무 좋네요. 네? 네, 화이팅.
0: 그래요. 어, 지금 제가 이 허리케인 라디오 여러 코너가 있습니다만 가장 핫한 또 가장 재밌어하는 코너가 바로 이 코너야. 대화남. 그건 알지? 예.
1: 아니 솔직히 저희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0: 뭐가?
1: 힘든 싱어가 더 잘 나가잖아요.
0: 아니요. 이게 제일 저 청취자들한테 최고 인기 코너라니까.
1: 아 그래요?
0: 그럼. 자 계속 또 읽어주세요.
1: 네. 3205님께서 해라. 이것도 안 하면 뭐 할 건데. 내용이 참.
0: 속을 딱 알아도 채지셨어.
1: 사육사님, 네, 1번, 네, 해라.
0: 아, 좀 세게 읽어.
1: 힘드시겠지만, 계속 부탁드려요. 네,
0: 그리고. 너 스타쉽 타워에서 화성 보내줄까?
1: 4598님.
0: 아, 내가 읽을게.
1: 이거 읽으실 거예요?
0: 4598번님. 출연료를 왜 안 받고 해요? TBS가 어려워서요? 출연료 주고 계속 해주세요. 다른 방송에 없는 신박한 코너인데. 네. 뭐 한마디 아니요?
1: 시장님! 듣고 계시죠? 이 코너가 이렇게 잘 나가는 코너입니다. 네, 네. 예. 자, 0337 대체 불가요. 페이도 없는데 누가 최홍님처럼 의리의리하게 안 빠지고 저리 승질을 내줄까요? 혈압약 값이라도 보셔야 할 텐데. 라고.
0: 혈압약 값? 뭐, 그냥. 혈압약 값도 못 벌잖아, 지금. 네. 자, 이번에는 7954번님. 중화요리집인데요. 최국 씨 코너 들으면 불 앞에서 항상 엔돌핀이 돌아요. 힘이 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허리케인 역사상 중화요리집 주방에서 문자 보내주신 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1: 엄청 더운데. 진짜.
0: 이분 저 가스 PD가 전화를 연결했대.
1: 진짜?
0: 자, 헤드폰 끼세요. 안녕하세요.
1: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예.
0: 전화 연결이 예, 네. 조금 늘리래.
1: 아, 근데 예. 지금 뭐 괜찮아, 시간 괜찮으신가? 전화 통화하실 수 있어요, 지금?
0: 지금이 3시 40분이니까 약간 좀 쉬는 시간이긴 해요. 그죠? 주방에서는 그 불이 팍 중국집이니까 가스불이 팍팍 올라오고 웍질이라고 그러잖아요?
1: 그러게요.
0: 팍팍 네. 튀기고 막 그럴 텐데.
1: 아, 진짜. 예.
0: 중국집에 가면은 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예? 나는 팔보채 좋아요.
1: 팔보채 좋아하세요?
0: 연태고량주의 팔보채.
1: 아, 저는 잡채밥.
0: 잡채밥.
1: 네.
0: 연결됐어요? 아, 안녕하세요. 연결은 됐다는데 다시.
1: 다음에요. 아유, 안 되면 하지 마. 뭐 이렇게 뭘 하실라 그래요 지금.
0: 출연료도 안 받는데.
1: 왜냐면 지금 저기 황종호 PD가 어디 갔어 또.
0: 가스 갔어?
1: 얼로 또 쬐어.
0: 가스 사야는 소리 하고 있네.
1: 얼로 센 거야 또.
0: 어디 갔어?
1: 다른 거 뭐 편집.
0: 연결...

0: 안 됐어요?
1: 아, 편집하러 갔대.
0: 어, 연결이 안 됐대. 네.
1: 아, 그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네. 통화한 걸로 하시죠.
0: 가스도 네. 쟤도 이제 월급이라는 거 못 받으니까 학업에 뜻이 없는 거지 뭐.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놔두고 딴 데 가서 딴 거.
1: 야, 정말. 네. 아유. 그러니까 인간의 집념이 네. 어떤 인간의 인내 이런 게 그리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 TBS 직원분들 임직원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끝까지 지금 네.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진짜. 8193번님이 저 최국 씨 그냥 마음 비우고 해요. 나중에 보상 받아요. 이 코너 없어지면 저는 못 살아요.
1: 뻥치지 마요. 뭘 못 살아.
0: 뻥치다니.
1: 못살 정도는 아니죠.
0: 청취자한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아, 그만큼 감사합니다. 재밌다. 네. 네, 진짜 도망가지 말아라.
1: 말씀 드리니까 또 힘이 나네요. 예? 네.
0: 아, 이번에는 7907번님. 저는 경북 구미에선 애청자입니다. TV를 보고, TV를 보죠. 손 한번 흔들어 드려. 자, 구미에서 지금 TV로 보고 계시대.
1: 감사합니다.
0: 그런데요, 마트 물류, 분류 알바 하는 사람인데,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면요, 꼭 섞어놔서 두 번 일하게 만들어놔요. 좀 섞어 놓지 좀 말라고, 네. 두 번 일하게 만들지 말라고, 아, 혼내주세요!
1: 섞지 마! 섞지 마! 내가 모아놨잖아! 아니, 내가 분류해놨잖아!
0: 그렇지!
1: 왜 섞어, 왜!
0: 왜 섞어, 왜!
1: 네가 뭔데 섞어! 어!
0: 스타쉽 타고 화성 가고 싶냐?
1: 아주 꽂히셨는데. 스타쉽 타고 화성 가고 싶어?
0: 그렇지.
1: 왜 사람을 두 번이나 하게 만들고 그래, 왜?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더워 죽겠는데, 진짜. 네. 어? 섞지 마! 어? 야! 섞지 마! 아, 생각이 안 나요. 섞, 좀만 기다려봐요. 섞지 마! 딴 거 좀 생각날 때. 섞지 마!
0: 저거 해.
1: 왜 섞어, 왜? 네가 해. 인간이야?
0: 그렇지, 그거 해, 그거. 할 거 없어, 그거 해.
1: 그건 섞어놨는데 말이야, 진짜.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갱이 부릅니다. 사랑이 온다. 왜 또 안 나와, 노래?
1: 생각이 안 나요, 진짜. 큰일 났네.
0: 이제 나오네.

0: 신경의 사랑이 온다 듣고 왔습니다. 자, 7740님이 사연 보냈어요. 어쩌면 예민한 사연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부쩍 친해지고 있는 시골 동창이 아침 저녁으로 카톡으로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요 절에 다니거든요. 네. 나름 법사급 스님인데요. 법사 스님 보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친구, 아. 교회 장로 혼 좀 아. 내주세요.
1: 아, 친구는 이제 장로님이시구나. 네. 어, 장로님이 진짜 아우.
0: 법사급 스님이면은 네. 난 몰라서 그러네요. 그랬는데 꽤 높은 법사급 스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
1: 아, 뭐 그런 높은 급이겠죠. 그러니까 장로급이지 뭐 교회로 따지면.
0: 아니 근데 진짜 스님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네. 스님 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잖아.
1: 아 대단하신데.
0: 아니 친구가 그걸 모르나? 그죠?
1: 잠깐만 근데 진짜.
0: 시골 동창인데. 초등학교 스님이, 동창쯤 되나
1: 보네. 나름 법사급 스님이시라고 하는데 네. 아, 스님한테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건 진짜 목표를 엄청 세게 그러니까 잡으신 건데.
0: 이게 이거 좀 네. 아시는 분 있으면 법사급 스님이라고 하시는데 와, 진짜 스님이 아니고 네. 법사급이다 이런 얘기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여튼
1: 네. 아무튼 뭐 자, 중요한 거는 이제
0: 7740님
1: 불교인데 저기 그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0: 친구한테 네. 교회 장로 좀 혼내달라는 거야 지금. 아. 자. 혼내야지.
1: 이거는 빨리. 형님이 혼내신 거예요.
0: 내가 왜 혼내? 그 네가 하는 건지 내가.
1: 좀 민감한 사안이 민감. 뭐가 이렇게 민감해. 예민한 사연을 왜 보내신 거예요? 아 진짜. 아 이거 내가 또 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에. 어 에. 왜 교회 나오라 그래? 그러면 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어?
0: 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아 이 사람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네가 해결해.
1: 아 친구분이시라면서요.
0: 그렇지.
1: 서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아, 여기
0: 좋은 게 좋은 거야?
1: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절에도 한번 가보시고
0: 아 이 사람아 청취자가 혼 좀 내달라는데 화끈하게 혼 좀 한번 내
1: 아, 형이 내 입장도 진짜 아 너무하시네 진짜 야,
0: 아 여기 정말. 파블로가 지금 찾아놨어 인터넷으로
1: 네.
0: 저 법사 스님 이런 거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불교에서 스님은 보통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는 승려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반면에 법사는 교리와 경전을 깊이 이해하고 설법을 맡아 전하는 역할을 강조한 호칭으로 출가 승려일 수도 있고 재가자일 수도 있습니다.
1: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0: 하여튼 저 모든 모든 스님은 법사가 될 수 있다. 아, 그죠?
1: 네.
0: 근데 모든 법사가 스님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사급 스님이라고 그랬으니까
1: 네.
0: 법사에 더 방점을 찍은 거 아닌가?
1: 아니까 그러니까,
0: 진짜 그냥. 스님은 아니고. 아니 그 진짜 스님이라면 아, 시골 아니, 동창이 걸 알았겠지.
1: 네. 이런 거에 좀 이렇게 꽂히는 좀 성향이 있으시네. 그냥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0: 아, 맞아 맞아.
1: 뭘 이렇게 이걸 파고들어가지고.
0: 아, 이렇게 잘렸으면 빨리 아, 해. 네? 빨리 해라고.
1: 뭘.
0: 그, 저, 교회 장로한테 화 좀 내라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0: 해, 빨리.
1: 아, 내가 기독교라서 또 이게 또 종교라는 게. 그래서 종교라는 게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0: 그런 걸 왜 예민한 걸 왜 올려.
1: 아, 법사님.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한번 가보시라니까. 어? 어떤 데인지 한번 가보실 필요는 있어 또.
0: 아 그러면
1: 어, 무조건 거기 종교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야.
0: 교회 장로님한테도
1: 장로님
0: 교회 장로님 절에 한번 가보시고
1: 장로님도 절에 한번 가보시고 거기 가서 한번 또.

0: 기조 한번 해보시고.
1: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
0: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단일화해요!
1: 자, 이번에는, 자, 예민한 네. 문제에서 벗어나자고. 2568번님의 문자입니다. 건설업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일이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연락을 안 줘요.
0: 아유, 어떡하냐,
1: 일거리를 진짜. 찾고 있는데 일 좀 달라고. 예. 연락 좀 달라고. 대신 혼 좀 내줘요, 최국 씨.
0: 이거는 진짜.
1: 이거 전문이잖아, 최국이.
0: 이거를 화를 내려면 나 지금, 나라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1: 화를 내야
0: 지금 건설업계가 지금 네. 완전히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건설 경기가. 그렇잖아요. 건설 경기 안 좋은 이유가 뭐야. 왜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아니, 알아서 해. 그 나한테 자꾸 물어.
0: 아, 그러니까. 일 좀 줘요!
1: 그렇지.
0: 일 좀 줘! 건설이, 그렇게 잘나던 건설이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어? 내가 이럴라고 지금 건설을 판 줄 알아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 맨날 자재 빼돌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제대로, 저기. 아, 공급을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참. 그 얘기를 하기가 좀 무섭네요.
1: 공급 많이 해줘, 그래.
0: 많이 지어야 이 건설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1: 뭐 지금?
0: 아, 잠깐만, 부장님. 아, 왜 자꾸 문자를 이렇게 나 곤란하게 만드는 문자를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아이고.
0: 네. 예능 코너잖아, 예능 코너.
1: 아주,
0: 예능
1: 오늘 코너. 아주 예민한 대신 화내주는 문자가 많았습니다. 아유, 오늘 하여튼. 최욱 씨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1: 그럼 월급도 휴전자도 못 받으면서 이렇게 화내는 의리의 최국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오늘 끝곡 우연히 줄게요. 이 노래 듣겠습니다.
0: 아.
1: 근데 뭐가 있어야지 최국이한테 주든지 말든지 할 텐데 말이에요. 그죠?
0: 자, 8만 원만 주세요. 8만 원.
1: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폭염이 계속되면서 짧은 거리도 차를 이용하게 되니까 교통량이 평소보다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도 정체 구간이 긴데요. 가천대 부근부터 속도 줄이기 시작해서 수서를 지나 탄천일교까지 쭉 밀려 있습니다. 양자대로 1원 지하차도에서 구룡마을 입구 쪽이나 반대 구룡 지하차도에서 구룡마을 입구 쪽으로도 정체고 동작대로 경문고등학교에서 사당역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올림픽대로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김포 방면이고요. 성수대교 조금 못 가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여기 지나서도 반포까지는 정체입니다. 한강다리 중에 월드컵대교 강북방향, 월드컵대교 북단 조금 못 가 사고가 났는데 1차로와 2차로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차로 변경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시작합니다. 청가연의 노래 듣겠습니다. 만리동 고객.

고개를 넘으면 이미 보인답니다. 네. 청가연의 말이 듬고에 잘 듣고 왔고요. 8325번님이 나눔 선물 후기 보내주셨어요. 허리케인 라디오의 당첨권을 받아서 안산에 은사골 시래기 매기 매운탕을 집사람과 지인 형님 네 분과 맛있게 잘 먹고 왔고요. 사장님께서도 엄청 친절하시네요. 예, 저희가 2인분을 보내드리는데, 2, 3인분 보통 보내드리는데, 네 분이 가셨네요. 네. 이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고잔점, 안산 고잔점 그래서, 네, 새로 문을 여셨나봐. 시래기 매기 매운탕 은사고 그래서 1층, 상가 1층에, 예, 노란 그, 간판에 까만 글씨로 시래기 매기 매운탕 1인분 13,500원. 자, 아이고. 매기 매운탕 그 끓는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매기 매운탕 깻잎도 들어가 있고요. 콩나물도 옆에 보이고. 예, 아주 맛있는 식사 잘하고 하셨다니 좋네요. 고잔역 시래기 매기 매운탕 은사골 사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820번님 당첨되셨어요. 나눔 선물 1번 고구가 정 1번이 정답이고요. 고구가 정답이고 하남의 한우국밥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 비도 오고 그러니까 한우국밥이 뜨끈한 한우국밥이 생각이 납니다. 화물 운전하는 남편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8820번님 부부를 위해서 보내드릴게요. 경기도 하남시 줄서 먹는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565님이 노래 신청을 하셨네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 신청을 하는데요. 이용복의 줄리아를 듣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아유, 당연하죠. 줄리아, 아, 아, 아, 아, 아, 이 노래 아닙니까? 있죠, 당연히? 예. 있어, 없어? 어, 파블로 오케이 했습니다. 예. 제가 넷플릭스로 파블로 얘기 나온 김에 그 넷플릭스 요새 막 나온 그 다큐인데요. 르완다에 있는 고릴라 그 가족을 몇십 년간 추적 관찰한 거예요. 한 중간쯤밖에 안 봤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장 이름이 파블로더라고. 고릴라 별명 파블로이고 원래 저 파블로를 제가 지어준 건데 남미 그 콜롬비아 마약상 우두머리 파블로 에스코바르라 해서 파블로 지었는데 아프리카 르완다에도 파블로가 있더라고요. 여기 상암동에도 파블로가 있고. 예. 자, 잠시 후에 이용복의 줄리아 들으시고요. 허리케인 라디오 대표 미녀 단골 가수 강민주 서지호의 월간 서강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용복의 노래 줄리아 듣겠습니다.

0: 허리케인 라디오 천성 미녀 가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대결, 성공! 대결! 대결!
1: 자, 제3한강교 아닙니다. 이름하여 서지호 광민주의 대결 서강 대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절세 미녀 가수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오까레찌 강민주 씨.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민주입니다.
0: 연천이 나은 스타. 아, 좋습니다.
2: 네.
0: 그리고 딜빵딜빵 서지호 씨.
2: 딜빵딜빵은 뭐야?
0: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1: 팡이죠, 팡.
2: 딜팡.
0: 딜팡.
2: 딜팡.
0: 프랑스 말입니까?
2: 아니요. 팡팡 터져랄 때 팡.
0: 오늘 저 절기상 고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 네.
0: 김태발 씨.
1: 네.
0: 고구는 무슨 날이에요?
1: 고구가 뭐. 그,
2: 저는 알아요.
0: 뭐 네? 하는 날이에요?
2: 전... 곡식이 잘, 그, 자라도록.
0: 그렇지.
2: 오늘 같은 날. 오늘 비가 오잖아요.
0: 그렇지.
2: 내리는 비. 아~ 예, 예.
1: 그래서
2: 4월. 4월 요맘때쯤에 항상 이 고구가
0: 그렇지
2: 있죠. 네. 아유, 난 너무 똑똑해.
0: 그래. 너무 똑똑해. 연천에서 연천 아니, 사람 중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
3: 아니 저 알고 있는데 언니한테 아, 기회를 준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3: 모르는 원래, 사람이 네, 어디 있어요?
1: 그건 몰라요.
0: 고구는 아, 뭐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날?
1: 곡주 마시는 날이지 뭐.
0: 역시 김태발이야. 내가 요 대답을 이끌어내려고. 곡주가 아니고 곡차라고 그러지.
1: 아, 곡차라 그러네. 네.
0: 곡차 마시면.
1: 바쁜데 뭐 아무거나 마시면 어때요?
0: 아, 바빠도. 챙길 건 챙겨야 돼. 자, 우리 한 달 만에 또 강민주, 서지호 씨.
2: 네. 네.
0: 나왔어요. 강민주 씨 어떻게 한 달 동안 더 예뻐지신 것 같아. 더 젊어지고.
2: 뭔 얘기야? 아, 그래요?
0: 네.
1: 맞아요, 맞아요.
3: 갑자기?
2: 머리 스타일이.
0: 아니,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2: 예.
0: 옷 스타일도 다 10대들이 입는 옷을.
2: 왜냐면은 쟤한테 지면 안 되잖아. 계속 졌잖아요.
3: 이렇게 네. 경쟁 의식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0: 서지호 씨는 저 여고생들이 입는 교복 같은 옷을 입고
3: 있었는데. 저는 사실 뭐 머리 봐도.
0: 옆에 네. 뭐 금단추도 달고 다녀.
3: 전 머리 봐도 그냥. 네, 괜찮아요.
0: 그래요?
3: 저는 신경 안 쓰는데.
0: 한 달 전에는 저 입 있는데 임플란트 수술한다고
2: 그만해. 보았는데. 네?
0: 다 났어요, 이제?
2: 네, 다 났어요.
0: 아이고.
2: 네,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0: 자, 그러면. 자.
3: 아, 근데 우리 전속 가수들인데 전속 계약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0: 여보세요.
3: 네.
0: 한마디 해드려.
1: 그 정상화 좀 되고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힘드니까. 그런데 저희.
0: 그 아픈 데를 찌르고 그러시네.
1: 아니, 서지호 씨.
0: 아니, 여보세요. 네. 두 분 그동안 저. 무상으로 출연 다 약속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아픈 데를 찌르고 그러시죠?
3: 아, 아니, 그, 뭐, 전속 계약금은 저에게 따른 게 필요가 없고,
0: 네. 네,
3: 고기 잘 나가고 있나, 뭐, 요거 여쭤보는 거예요.
1: 고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 아, 고기가요?
1: 자, 네, 고군 잘 나가고 있고.
2: 저기, 요맘때쯤이면 제가 좀, 그, 지호가 하기 싫은가 봐. 자르고 다른 멤버로 어떻게 가라
3: 그랬지. 아, 근데 지금 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시대가.
2: 이제 배가 부른가 봐.
3: 시대가, 이제는 좀 이 세대 교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니 좀 쉬어.
2: 네 나이나 내 나이나.
0: 언니 좀 만들어.
1: 그만해, 이제 좀. 어. 자세한 건 두 분 따로 나가서 이메일로 하시고요. 자, 일단 대결 서강대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서 이기시면 왜 이렇게 자꾸 이분 두 분들이 이제 말씀이 많으시냐면 자기가 이겨야지 자기 노래가 끝곡으로 나가거든요.
3: 네.
1: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2: 제 노래 들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1: 시끄러워요.
0: 자, 오늘 첫 번째 대결 몸풀기 대결을 할 건데
3: 저는
0: 자,
3: 이게 너무 기대돼요. 매번 뭐 하는지.
0: 자,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 자, 김태발 씨 첫 번째 대결 청취자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1: 서지호 씨가 기대가 된다 그러는데 아. 저도 오면서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0: 설레이면서 와요.
1: 맞아요.
0: 근데 오늘 네. 야 이분들이 또 야심차게 준비했네.
1: 뭐예요?
0: 오늘은 전에는 뭐 무슨 가요 뭐 팝 뭐 이런 거 네. 희한하게 대결을 했는데 오늘 무슨 연기 대결을 한대요.
1: 아유 하나만 하네 그럼.
0: 아, 연기 평소에 해보셨습니까?
1: 저는 연기자죠.
0: 아 그래요? 뭐 출연?
1: 저는 뮤지컬도 했죠.
0: 네.
1: 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2: 어, 드라마도
1: 시트콤도 했죠.
0: 강민주 씨는
3: 출연했어.
2: 저는 네. 사랑과 전쟁 2에 네. 한번 어. 나와봤죠.
3: 김치 나왔어요. 사랑과
0: 김치 처 맞는 거.
2: 아니 그런 거. 아, 저는 좋은 역할로.
3: 네. 좋은 역할?
2: 아니요 아니요 그 주인공의 주인공의 네.
3: 어쨌든
2: 시어머니.
3: 연기는 둘 다 할 줄 네. 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
2: 네네. 시어머니 정도.
3: 자 그러면. 자 오늘 연기 대결 어떻게 해드릴 거예요 연기 대결?
0: 저희가 일단은 이 영화 클래식이라는 영화인데 아시죠? 예, 클래식의 네. 명장면 그 손혜진 씨하고 이 그 조승우 씨인가 이렇게 네. 오해라는 장면이 있어요. 오해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화제가 된 장면인데 일단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승우 씨랑 손혜진 씨랑 그 애인 사이인데 조승우 씨가 군대에서 그 눈을 다치는 사고가 있어요.
3: 군대 그러면 안 되고 월남 이건 1960년대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군대 갔다 오면 네. 아니고
0: 그 자세한 건 보조 MC가
3: 월남전을 갔다 온 거야. 월남전을 네. 갔다 오는데 네.
0: 그래가지고
3: 그 이제 월남전 가기 전에 이미 조승우 씨가 네. 이 열차 타고 막 그 현장을 가는데 손혜진 씨가 플랫폼 막 뛰어다니면서 오빠.
2: 아 그건 기억이 나요.
3: 그렇죠? 네. 그때 그 배경음악으로 나왔던 음악이 뭐냐?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도 쫙 나. 그런데 월남전 갔다 왔는데 무사히 귀국을 했으면 좋은데 눈을 다쳐서 오신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손예진 씨하고 이제 재회를 해야 되잖아. 네. 커피숍에서. 근데 이제 조승우 씨가 앞에 안 보이니까 전날 미리 와서 그 카페 연습까지 한 거야. 동선을 파악하고.
2: 아~
3: 왜냐하면 손예진 씨 애인한테 그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0: 아~ 상태를 숨기려고.
3: 그러다가 아~ 이제 결국에는 들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그 카페에서 있었던 아니, 거의
1: 손예진 씨는 저희가 한다면 조승우 씨 역할 누가 하시죠?
3: 나. 오빠가 할게.
2: 아니, 장난이요. 아니, 이게 뭐야.
3: 뭘
2: 아니, 연기 감정이 나겠냐고.
3: 몸풀기예요. 그러지들 마시고.
1: 엔지니어 선생님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3: 감독님? 자, 일단 그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네. 그 장면. 저기 밖에 저 PD 둘이서 아까 1분 정도 편집을 한 게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예, 클래식 영화 떠올리시면서 자 오디오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봐.
4: 하나도 안 변했어. 지금도 옛날처럼 예뻐.
5: 난 많이 늙었어. 나 지금 어느 하루 어때 보여?
4: 건강해 보여. 근데 좀 더 밝은 모습 보고 싶어.
3: 야, 영화의 오디오만 지금 들어봤는데 이 영화가 나온 게 2003년이에요. 클래식이 네. 60년대가 배경입니다. 지금.
1: 네.
3: 네. 자 그러면 이 조승우 씨하고 손예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 장면. 네.
2: 감정이 안 잡혀.
3: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0: 지금 두 분이 되게 표정이 되게 불편하셔야 하는데. 네? 여보세요?
3: 자 대본은 저희가 써가지고 드렸어요. 그거 드시고.
1: 네. 네.
3: 자 그러면 저하고 강민주 씨가 조승우 손예진이가 되겠습니다. 자 음악 한번 들어봐. 이쪽부터 먼저 할게요.
0: 한번 뭐 리허설 안 해도 돼요?
3: 이제 시간 없어. 리허설이야.

0: 야, 하나도 안 변했네. 너 지금도 옛날처럼 예뻐.
1: 난 지금 너무 많이 늙었어.
2: 맞아.
3: 제가 다시 아이 다시
1: 뭐야?
3: 저기 뭐야 서지호 씨 너무 많이 늙었을 때 진짜 늙어 보여가지고 지금 저번에 빵 터진 거 아니야? 아 다시
1: 지금 눈물.
3: 한번 다시 갈게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카메라 음악 큐 음악 나오고.

0: 민주야, 하나도 안 변했네. 너 지금도 옛날처럼 예쁘다.
1: 아니야, 나 많이 늙었어. 나 지금 어때 보여?
0: 건강해 보여. 근데 좀 더 밝은 모습 보고 싶어.
1: 나 지금 울고 있어. 눈물 안 보여? 그거는 왜 숨겼어? 앞을 못 본다는.
2: 오, 강민주 최고다. 야, 어우 진짜 연기야. 야, 연기력 100%네. 아우, 잘 들었습니다.
3: 아유, 강민주 씨.
2: 자, 이번에는 와. 김태발 대 서지호.
4: 내가 더 많이 울었어.
2: 서지호 정말 울고 있어.
3: 어머.
2: 야. 자.
3: 아, 근데 서지호 씨가 일단 준비를 되셔야 돼. 자. 강민주 씨는 예전에
2: 호흡하시고.
3: 깊은 어둠 속 추워요. 어머. 알아줘요.
2: 사랑과 전쟁에 나오셨대요.
3: 진짜 잘 어울리시네.
2: 연기 정말 잘하시네.
3: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으니까 서지호 씨. 우리는 조금 클래식하고
4: 60년대.
3: 60년대 우리는 80, 90년대로 갑시다.
2: 80, 네. 자,

0: 하나도 안 변했어. 서지호, 지금도 옛날처럼 참 예쁘다.
1: 나 많이 늙었어. 나 지금 어때 보여?
0: 뭐 건강해 보여. 근데 좀 더 밝은 모습 보고 싶어.
1: 나 지금 울고 있어. 눈물 안 보여? 그거는 왜 숨겼어? 앞을 못 본, 앞이 아니라 앞을 못 본다는 거.
2: 와. 와. 이건 뭐, 한정 하나만하다.
3: 앞을, 와.
2: 강민주 웃음, 몸풀기. 몸풀기.
4: 아, 근데 제가. 아,
2: 마지막에 서지호 씨가 자살골을 하도 웃겨가지고. 아, 아니, 아까는.
5: 진짜 폭쳐맞았어.
2: 강민주 씨 연기할 때는 막 눈물을 구슬방울 흘리더니 너무... 본인이 할 때는 왜 웃었어요, 그래?
4: 아, 너무 웃겨가지고. 어, 막 그걸
2: 뭐 참... 때문에 웃겼어요?
4: 그냥 웃어야 되는데, 어. 웃지를 못하니까 이 눈으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2: 알겠습니다. 아. 자, 하여튼 몸풀기 대결은.
4: 재밌다. 뭐,
2: 강민주 누나가 이긴 걸로 하자고. 예. 자.
4: 아, 근데 지호가 사실 연기를 잘해요. 옛날 시트콤도 오랫동안 하고
2: 시트콤
4: 그래서
2: 시트콤 뭐였어요? 나 처음 듣는 얘기라.
4: 부산 그 KNN 방송
2: KNN?
4: 예예예. 예, 예.

0: 거기서
1: 경남 방송?
0: 그렇죠.
2: 네네.
0: 그쪽에서 한 2년 한 것 같아요.
1: 경남 방송이 부산 쪽에 있는 거
0: 네네네. 아닙니까? 네네네.
1: 어, 그럼 네네. 거기 가서 녹화를 했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 시트콤 제목이 뭐였어요?
0: 너무 오래돼가지고.
1: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0: 아니에요.
1: 어, 그건 아니고.
0: 네.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그.
1: 알았습니다.
0: 서울에서, 어, 장사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2: 다방.
0: 거기로 내려가서, 어, 장사를 하는 이제 다방 마담 역할.
1: 아, 부산 시내에서?
0: 네. 그래서 오. 이제 그, 그 동네 이장님들을. 네. 다 제 그, 어. 애인으로. 어,
1: 어, 어. 아스라로 네. 다 묶는 그런. 아, 네. 네트워크의 천재였네? 재밌었겠다.
0: 너무 재밌었는데.
1: 몇 년 전에 했어요?
0: 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어. 진짜.
1: 그러면은, 저, 바빌로 PD, 한 달 뒤에는, 저, 서지호 씨의 그 KNN, 그걸로 한번 연기 대결 해보자. 어?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0: 아, 예. 네?
1: 다방 마담으로 해서.
0: 네. 네. 네.
1: 자, 좋습니다.
0: 네.
1: 자, 문자 좀.
3: 자, 3067님께서 소지현님과 태발님의 연기는 그 카페에서 그 낮술 한 잔 걸치신 느낌이라고.
1: 진정성 떨어졌어. 아니,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소지현 씨가 막 웃는 바람에 찬통이 깨졌어.
0: 아니, 우리가 먼저 했으면.
3: 맞아요.
0: 괜찮은데. 근데 또, 근데.
1: 여보세요. 선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지.
0: 아니, 일곱 오라버니랑 태발 형이랑 이 앞에 남자 그 대사 그 톤이. 일구라버니는 탁 잡혀요.
1: 그치?
0: 근데 오빠는 잘 안 잡혀.
1: 왜 연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지. 어.
2: 근데 아니 태연 태발 씨도 참 연기를 잘하네. 되게 담백하게. 뭐 일구 오빠는 더 잘하시지만. 네. 네.
0: 언니가 평.
3: 하나도 안 변했어.
2: 반갑 지났어요.
1: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거 재밌네. 연기 대결 몸풀기로.
2: 아, 재밌네.
1: 다음에는 그저 아. KNN에서 했던 시트콤의 부산 마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 저거 있잖아. 뭐야? 그 별들의 고향.
3: 응? 네. 깊은 어둠 속.
1: 그렇지. 그걸 한번 해야 되는데.
3: 추워요.
1: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3: 안아줘요. 그런데
1: 5921
3: 짧아.
1: 조용히 해. 5921번님이 오늘 방송 너무 재밌네요. 이 코너 획기적이에요. 제작진 칭찬드립니다. 아. 바블로 PD하고 돈가스 PD가. 야, 아니야? 뭐 작가가 시키...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머리를 쥐어 짜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3: 저희가 이제 몸풀기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고 가는데
0: 네.
3: 지금 반이 지났다. 네.
1: 자 이제 그러면 네. 안돼 이것도 재밌어. 청취자들 네. 되게 재밌어 하면 되는 거지 뭐.
3: 마침 이제 노래 대결을 해야 되는데
0: 네.
3: 이 와중에 우리 서지호 씨한테 바로
0: 네.
3: 뭐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0: 뭐예요?
3: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불러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왔으니까 이건 뭐 무조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0: 갑자기
1: 네. 있어요 반주
0: 네, 있어요 여기
1: 반주 찾아봐
0: 네.
1: 반주 있어요 네. 오, 반주는 있네 양현경 씨 버전으로 오, 이게 노래 어려운 노래인데
3: 자, 이 양현경 씨 버전은 없고
1: 네.
3: 우리 김광석 씨 버전이 있으니까
0: 완전 오리지널인데
3: 오리지널로 해서
1: MR이 네, 이제 기타 네, 반주로 나올려나 자 그러면 네. 자 서지호 씨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 그러면 야, 갑자기 청취자 신청곡 들어왔는데 자, 명곡이죠 류근신 작사 김광석 작곡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자
3: 네, 혹시 부르시면서 네. 어 이거 키가 좀 안 맞는데요 하시면은 그때 바꿀게요
0: 어, 알겠습니다
3: 편안하게 리얼이니까
1: 가능합니까?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자 귀 쫑긋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수분들이 많이 커버곡을 많이 했어요 이 노래
3: 그렇죠 그렇죠 네. 서지호 건강해 보여

0: 서지현 씨 잘 들었어요.
1: 예, 아까 그 클래식 영화 대사 따라하기 몸풀기 하다가 너무 네.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2: 이 노래
1: 또 배경음으로 흘렀다 이런 얘기 듣다가 한 청취자가 갑자기 노래를 신청을 했는데 네. 이거 되게 어려. 제가 사실은 네. 요 곡을 요새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악보를 보고 있으면은 네. 이게 못 갖춘 마디고 16분음표가 엄청 많이 나와.
2: 맞아요.
1: 그러니까 이 노래방 가사로만 보면은 예, 아마 이 뭐야 들어가는 박자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노래인데도 그래가지고. 거의 뭐 95% 네. 딱딱 맞춰주신 것 같아요.
2: 예. 아 그래도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셔서 앞에 이거를 딱 하고
1: 네. 네. 또 아주 딱 기승전결이 네. 짱나 맞네요. 네. 네.
3: 미리 연습하고 온 것 같이.
4: 4789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서지호 짱 찐팬입니다 하면서 TV 화면을 캡처하셨어.
1: 네. TV 화면 캡처 여기 네. 여기.
4: 화면을
1: TV 화면을 캡처하신 거야? 유튜브 화면을 캡처하신 거야?
5: 감사해요.
1: 요거 이따가 출연료를 못 드리니까 요거 기념품으로 하나.
4: 기념품으로
1: 하나 줄게.
2: 아유, 감사하죠.
1: 저는 뭐 강민주 씨도 조금 있으면 노래할 네. 건데, 요 청취자님, 예, 요거 한번 강민주 씨도 예쁜 표정으로 캡처 좀 해주세요. 선물 드리게.
3: 저는 이렇게 제 노래할 때 찍은 사진들 보면 다 이러고 있고 되게 이쁜 얼굴이 어떤 없어요.
1: 어떤 장면을 원하세요?
3: 아 저는
1: 노래 부를 때 입을 담은 장면?
3: 아 약간 벌리더라도 이것만 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1: 보조개 네. 나온 이런 거 말고.
4: 그러면 네. 자 5초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찍을 수 있게 5초
1: 아니, 컷. 노래하다가 해야지.
4: 5초 컷 딱 잡으세요. 포즈를
1: 아, 네, 그렇게 잡아주세요. 9843님께서
4: 원곡만 듣다가 지호 누님 노래 목소리로 들으니 색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역시 최고. 근데요, 아유, 그 반주가 영 못 따라오네.
1: 여보세요. 반주기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4: 아니, 저희는 그 리얼로 하기 때문에 서지호 씨가 이게 갑자기 좀 돼서 키가 에이. 어떤 키인지 몰랐는데.
2: 그러니까. 계속 올렸어요.
4: 호흡하면서 올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근데 왜 주식은 떨어지냐?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진짜로. 야, 그래서.
1: 너 주식하냐?
4: 아니, 그래서 그. 이게 리얼을 보여드리는 상황이다.
1: 4565님도 네. 서지호 씨 노래 참 잘한다.
4: 네. 키를 계속 그 반키 한 키씩 네, 올리면서 맞으니까. 그것도 따라간다는 실력.
3: 근데 이 목소리가 이 노래에 아주 찰떡이네. 잘. 네. 아,
2: 진짜
3: 아주 잘 어울리네.
1: 노래 사실 저도 네. 이걸 피아노 반주를 해보면서 하는데 이 고음에 가서는 해결이 안 돼. 조금만 올라가면 막 가성 쓰고 막 해야 되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2: 키가 좀 맞고 좀 미리 좀
4: 그렇죠. 그렇죠.
2: 이거 어쨌든 연기 때문에 하게 됐어요.
4: 그렇죠. 그렇죠.
1: 네. 아주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2: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자, 두 분 즉석 라이브로 즉석으로 반주도 이렇게 해드립니다. 문자 신청 받습니다. 듣고 싶으신 노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부탁드릴게요.
1: 강민주 씨는 신청곡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기 저 파블로 PD가 이걸 올려놨네. 내 여인 예? 진성 원곡의 내 여인을 듣고 싶다고 청취자 신청곡이 들어왔다는데 내 여인.
3: 내 여인
1: 진성 내 여인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진성 하더라? 내 여인 예?
3: 맨 처음에 어떻게 하더라.
1: 여보세요, 김태발 씨.
2: 틀어주면
1: 내 여인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전 몰라요.
3: 아,
4: 몰라요. 이거 찾고 있잖아요.
3: 산다는 맞아요. 이건 이 노래 알아요.
1: 아, 이게 네. 가사를 올려놨는데 네. 산다는 게 힘이든가요? 외로워서 네. 힘이든가요? 아, 근데 부를 수 있어요?
3: 해볼게요.
1: 그리고 가사는 여기 일단 뜨니까 네. 노래방 기계에서 네. 자, 그러면 강민주 씨도 좀 얼떨결에 지금 네. 저도 처음 듣는 노래 같은데 진성 씨 원곡. 내 여인 네, 이 노래를 라이브로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 발사 큐.
6: 아, 잠깐만요.
1: 멀었냐? 뭐하냐? 통나무를 팍팍 묻혀라 빨리. 자 갑니다.
4: 잠깐만요.
2: 예 네, 점점 느려지네요. 이게 예 독수리 탑법이.
1: 네.
2: 네.
1: 지금 김태발 씨가 반주기를 만지고 있는데 나오네. 자, 즉석 신청곡입니다. 진성 원곡 내 여인 연철 스타 강민주가 부릅니다.

0: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야, 이게 사랑 고백할 때 이 노래 불러주면 진짜 좋아하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네. 네.
1: 아까 중간에 하시던데요, 강민주 씨.
2: 네.
1: 뭐 중간에 뭐 제1구는 뭐 어쩔 수 없고요.
0: 빡하면 내 이름을 걸고 넘어가. 자, 4789님께서 강민주님의 기교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사진 보세요.
2: 출연녀들
0: 청취자들이 아 이거 좋은 방법이야.
2: 잘 나왔어요. 아,
0: 어때요 이 네. 사진? 네. 입을 환하게 벌리고 노래하는 장면.
3: 눈은 감았네요.
0: 여보세요.
3: 어떻나요?
0: 그냥 이 청취자가 여기까지 이 정도 해주셨으면
1: 언니 오신 김에 옆에 앉아요 그냥.
0: 자 멋지십니다. 4789님께 감사의 말씀.
2: 네.
0: 뭐 출연료를 못 드리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캡처 사진이나마
2: 네.
0: 저 유튜브에도 보이고 있네 지금.
2: 엄마야
0: 이거
2: 같애요.
0: 아주 좋은 방법이네. 출연료 대신에 캡처 사진. 네.
2: 참싸다.
0: 자 두 분의 좋아요. 즉석 노래 대결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서지효 씨한테 들어온 노래 이
2: 불안하네 또
0: 여기 꽃노래래 꽃노래
2: 꽃노래. 네. 어 요즘 진짜 벚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0: 그러니까 여러 두 분한테 여러 네. 곡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파블로 PD가 이제 오늘의 상태 두 분의 상태를 봐서 이거 그냥 이렇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는 거야. 장윤정의 꽃. 이거라는데
2: 날 찾아 완전히 다른 노래인데 그건가?
0: 어떻게 하는 거야 장윤정
2: 날 찾아 네? 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의
0: 강민주 씨가 부를래요 이 노래?
2: 기대
0: 네?
2: 아유 저는
0: 자 그러면 네. 돼요? 찾았어요?
1: 네. 네.
0: 자 노래방 기계 준비됐습니까?
1: 잠깐만요
2: 너무 늦네
0: 자 서지효 씨가 장윤정의 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답이다 청취자께서 190 태발님 서강대결 가수님들 반갑습니다. 서지호님의 웃을 듯 말 듯한 얼굴 모습이 참 매력적입니다. 웃을 듯 말 듯한 얼굴이래.
1: 웃을 듯 말 듯한 얼굴.
0: 되게 좋아하네.
1: 아니 오늘 두 분이 노래가 시원시원하고 선곡도 좋아요 지금.
0: 아니 아까 내 여인 그 노래도 시작부터 뿜뿜을 하네.
1: 그러니까
0: 난 조용히 시작할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빵빵 나가네.
2: 샤우팅.
0: 자 나가는 거예요 반주?
1: 네.
0: 자 그래서 서지효 씨가 즉석 신청곡 장윤정의 꽃입니다. 박수. 아 이 노래.

0: 씨가 강연이었고 네. 네. 즉석 라이브로 불렀습니다.
1: 4789님께서 무슨 노래를 불러도 어떻게 귀요미 뿜뿜뿜뿜 서지호짱 해주셨습니다. 9843님께서 저기 혹시 그 서지호 씨 노래세요?
2: 아니요.
1: 아니랍니다.
0: 장윤정 씨 노래.
1: 너무 잘하신다고.
2: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예. 잘해주시는 거네.
2: 고맙습니다.
1: 그렇게 주셨어요. 네. 야, 오늘 그 우리 강민주 씨 노래 선곡하고 우리 서지호 씨 이렇게 보니까 야, 무슨 가요 무대 같고 막 불후의 명곡 같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어디가 더 나은 거야?
1: 가요 무대는 나름 또 이렇게 예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어디가 더 나은 거, 무대냐고.
1: 늘상 서지호가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편이지? 어? 지호가 네 편이지?
1: 뭐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나겠는데 왜 홍시 맛이 나시냐고 하면은 뭐.
0: 자, 다음은 이제 강민주 씨 노래를 들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신청곡으로 이번에는 청취자가 이런 노래를 올려놓은 걸 추천을 했네. 저 파블로가 클래식 가요래. 네. 1932년.
1: 야, 그러지 않아도 가요 무대 얘기를 했는데.
2: 완전히, 예.
3: 아, 언제 노래?
0: 나중에 저, 남인 선생도 부른 노래인데.
2: 예? 뭐예요?
0: 황성예토.
2: 아, 황성예토?
0: 황성예토에.
2: 저 다음 주에 사실은 나와요.
1: 어디요?
0: 가요 무대 나옵니까?
2: 녹화했어요.
1: 어, 진짜요? 네.
0: 뭐 불렀어요?
2: 이거는 뭐.
3: 황성예토.
0: 어, 그래요?
2: 어머, 어머 웬일이야.
3: 이거는 뭐, 진짜 뭐 플러스.
1: 와, 근데 제가 가요 무대 얘기를 한 거예요?
2: 네.
1: 우와, 대박이다.
3: 이거 플러스 뭐.
0: 어, 다음 주면은 네. 27일?
2: 27일 날에 나와요.
0: 어, 네. 아니, 다음 주 거를 벌써 녹화를 하나 보죠?
2: 그럼요. 녹화했죠.
0: 2주 전에. 2주 전에.
2: 2주 전에. 네네. 아니 근데 어떻게 황성예토를
0: 아니 지금 여기 올라왔어. 황성예토. 이혜리수 원곡의 황성예토.
2: 노래가 조금 어려워서 굉장히.
0: 좋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뭐
2: 아, 했었던 거니까
0: 녹화 했어. 아, 지난주에 뭐 녹화됐었으니까
2: 네네.
0: 뭐 바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예.
0: 그냥 준다?
2: 그냥 주는 거죠, 이거.
0: 누가?
2: 예?
0: 누가?
2: 시청, 저기, 청취자 여러분께서.
0: 그냥. 쉽게 부를 수 있는 거다.
2: 점수를. 네. 네.
0: 노래는 네. 어렵지만, 네, 지난주에 또 녹화 연습도 했으니까. 자, 네. 그러면 강민주 씨의 즉석 신청곡.

0: 아, 상정리했다. 즉석에서 했는데 궁합이 맞았네요. 와. 다음 주 월요일 날 KBS 가요 무대 27일 날 나오는데 녹화를 했는데 마침 오늘도 여기서 그러게. 청취자분께서 신청을 해가지고
1: 이제 비도 좀 오고 네. 누가 아는 분이 보내셨나 혹시 나 녹화한 거를
0: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이 황성 레터 제가 찾아보니까 1928년도에 네네. 순회극단이 있었는데 개성에서 공연하고 있을 때 고려 만월 때 네. 그거를 보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게 됐다고 그러네.
1: 되게 서글퍼요. 이 노래 부르면서.
0: 그 길재의 또 시도 있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뭐 필마로 돌아드니 인거는 간데 없고 산천을 의구하되 뭐 인거는 간데 없다. 똑같이 개경역인데 네. 한번 개경 가봐야 되는데 죽기 전에. 그죠? 네. 2361님이 강민주 씨 오늘 하얀 와이셔츠에 연한 하늘색 가디건이 매우 아름답네요. 노래도 매혹적이시고 잘하십니다. 최고 화이팅. 야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자 어디 서지효 씨는 안 해? 이제 시간이 근데 53분이야 벌써 54분.
1: 저 뭐 또 해요?
2: 서지효 씨 노래 하셨어요. 예.
0: 아니 저 두 곡 아 참 아까 서지효 씨부터 하나 했지. 재밌냐?
2: 이럴 때
3: 아니 실수하시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
1: 죽겠다.
0: 아니 나는 저 강민주 씨 하나하고 서지호만
3: 하나 더 하죠 뭐.
2: 아니 그러면서 서지호 씨 노래 그 띨팡
1: 오늘은 좀 내 노래 좀 다 좀 해
3: 언니 좀 내 거 이거 따끈따끈하고
1: 이상하지도 않냐 나 이모 좋아하는 한 감이 지났는데
0: 네 자
3: 아유 금가락지 나오네
0: 오늘 노래 나가나 벌써.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또 연장전은 밖에 나가서들 싸우시고 강민주 씨, 서지호 씨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로다가 청취자가 스캔한 스틸 사진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3: 감사합니다.

0: K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여름 휴가, 여름 방학 기간에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물놀이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천이나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입수 후에는 음주 후에는 입수를 금지하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신속하게 물 밖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만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홍천 휴게소에서 동홍천 쪽으로는 10km 긴 구간 물려 있고요. 설악 부근이나 서종에서 화도 쪽, 또 덕소 산패에서 강일 쪽으로도 정체인데 선동 난들목 부근 1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지금 북부간선도로 구리시계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만 30분 넘게 걸립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정릉램프 부근의 사고, 지금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가 더해졌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50분 넘게 걸리는데 한강대교 조금 못가 있었던 사고의 처리 작업은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로도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다시 정체인데요. 가양대교 조금호가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청담대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걸리고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성산대교부터 다시 한번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반포나들목 조금호가 사고 났습니다. 지금 1차로에는 버스가 여기 지나자마자 2차로에는 승용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

0: 를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0: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죽었습니다.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오늘 서울 시내는 사고 소식이 유난히 많은데요. 동부한산도로 의정부 방면 월계일교 조금목과 2차로의 사고도 방금 정리는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여파 때문에 월릉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상계교까지는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방면 원효대교 지나자마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마포대교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는 쭉 정체, 동호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청담대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도 하고 있고요. 소형차 전용 유료 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 방면으로 정체여서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도로와 소요시간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은 정릉램프 조금 못과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3: 1시간 사이에 서울시내 정체 구간은 많이 풀렸는데요. 사고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고덕 토평대교 부근에서 차에 불이 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불꽃도 강하고 또 연기도 심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2차로와 3차로를 피해서 이동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 때문에 강일나들목 이전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도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서행하는데 중간에 도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방면도 역시 한남대교 조금 지난 4차로에서 사고 난 모습이 있고요. 고속도로 상황도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는 정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종 부근 1차로에서도 조금 전 사고 났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는 장수에서 송내 지나는 데만 짧은 구간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오늘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그 외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오늘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밤에도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을 텐데요.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는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덥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고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니까 방파제나 바다 가까이에 접근하는 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고덕 통평대교 부근에 차에 불이 난 사고, 사고 난 지 1시간이 넘어 이제서야 정리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1차로와 2차로 두 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 미사대교 지나면서부터 정체가 아주 심한데요. 그래도 고덕 통평대교만 지나면 올림픽대로 행주대교까지 쭉 소통 원활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4차로 구간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0: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후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주진우의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15년간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딥퍼플, Smoke on the Water. 6442번님 신청곡으로 오늘 첫 곡 열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어요. 경고등 들어오면서. 15년 동안 진짜 소관색이고 잘 탔는데 이 녀석이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하십니까?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퀸, Another One Bites the Dust. 이어서 Offspring, Pretty Fly, For a White Guy. 두 곡 들으셨습니다. 퀸 노래는 3691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참 이 퀸 멤버들도 대단하게 편곡이 진짜 기타가 없이 어떻게 드럼하고 베이스하고 보컬 셋으로만 참 대단한 밴드 맞습니다. 정말 문게이저님 한여름밤 제작진들 모두 힘내시라 펜타포트 라인업의 락커 장필순 돼지 벌레 신청 뭐 이렇게 보내셨어요.

문계자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마 그 펜타포트 그때 특집 방송할 때

콜드플레이 In My Place 이어서 구구돌스 아일리스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콜드플레이 In My Place는 441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순우디. 원래 펜타포트 락 갈 마음이 없었는데 3일 동안의 방송 들으면서 정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곡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러셨어요. 너무 반가운 문자네요. 지금 8월 4일이니까 어떻게 다녀오셨으려나?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넥스트 해에게서 소년에게 6684번님의 신청곡입니다.

0: 마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658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마흔 중반 아줌마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갱년기 이야기를 시작하고 저 역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제 모습이 낯설어요. 나이 드는 걸 조금은 편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런 사연 보내셨네요. 네,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법 있지요. 근데 그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즐겁고 기쁘게 그 감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것 같진 않습니다. 스무 살에는 남의 시선 많이 의식하고 서른 살에는 일만 하고 뭐 이러면서 마흔 지나고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마흔을 지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땐 잘 몰라요. 이제는 슬슬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젊었을 때 몰랐던 또 다른 선물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생의 행복이 젊음하고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많은 분들이 50, 뭐 60, 70 뭐 이럴 때 그때는 왜 이렇게 늙는 걸 두려워했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흔 중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뭐 글쎄요, 뭘 새로 시작해도 될 만한 그런 나이 아닌가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름보다는 미소 먼저 보시고 흰머리보다는 살아온 시간 먼저 떠올리시고 예전의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의 나를 더 아껴주시고요. 나이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사람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인생이죠. 마흔 중반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Doors, Love Me Two Time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3658번님 마흔 중반 아줌마입니다 이러면서 나이 드시는 거에 대한 그 다음에 체력도 떨어지고 뭐 갱년기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옛날 생각에 자꾸만 기대면은 그렇죠. 내일을 생각하고 또 오늘의 지금의 나를 더 아껴주고 뭐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저도 쉽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나이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왜 그런지는 비밀입니다. 네, 꽃길 누나지님 오늘 성공 너무 좋으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마리님 작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쓰셨는데 이 꽃마리님은 보통 TBS 앱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꼭 저희 막내 작가도 꼭 그렇게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인 것 같습니다.

Sublime, Santria, 이어서 Foo Fighters, Learn to Fly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Sublime 노래는 2448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8913번님 제가 며칠 전에 대문자 T 뭐라고 뭐 요거 때문에 제가 그런가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듣고 쓰신 것 같아요. 저도 대문자 T인데요. 나이 먹고 어디 자랑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제 와이프가 친구들한테 회사 이런 데 가서 자랑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저한테만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 대문자 T? 글쎄요. 그 MBTI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 제가 요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MBTI 있잖아요. 그거에 맞을 확률은 한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정식으로 그 심리상담센터를 가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시는 게 맞는 거고 그 인터넷에 막 떠도는 뭐 10개 문항 뭐 이런 걸로만 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신중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스콜피언 Still Loving You 들으셨습니다. 아, 시간이 또 늦었네요. 오늘 마지막 곡 13 멋쟁이 주님 서교동의 밤 Walking in the Moonlight 신청합니다 하셨죠.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K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0: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바람.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대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0: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를 포함한 전남 도서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이 불어서 특히 제주 지역을 오가실 분들은 항공기 운항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서 방파제나 갯바위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동탄분기점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난 지 2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아직도 사고 처리 중이어서 2, 3, 4, 5 이렇게 4개 차로가 막혀 있고 1차로 하나만 통행시키다 보니 동탄분기점 일대가 아주 혼잡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은 반월터널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으니까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8: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9: 전국적으로 확실히 어제보다는 다소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점검을 하시고요. 바다에는 풍랑주의보도 발효됐으니까 방파제나 갯바위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는 아주 한산한데요. 신촌의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학교 정문 교차로 구간 서울 바캉스 페스티벌 행사로 오늘 밤 12시까지 전면 통제가 이어집니다. 고속도로 상황도 여유로운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동탄분기점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새벽 5시쯤에 났는데 아직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현재 5개 차로 중에 1차로와 2차로 2개 차로만 통행 가능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현재 서울 기온이 27.7도입니다. 어제보다 약간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물을 수시로 마셔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동탄분기점 부근의 사고는 사고 난 지 3시간 만에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소통 원활해졌습니다. 반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 부근의 사고는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겼지만 덕수산표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움직임 둔한 상태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